왕가의 조스뱀이니 왜 나오 무슨 너만 너만 봤대 왜 나 두푸도지 나 먹어봐나 보니 내 속과 사카타피 Never walk you see 아닌데 우우비 어쩌고 누구 막아 누비 그 시간 수에 나타 For the easy and now attack Yeah my b**** Hostage 니 후